0: 됐다?
1: 다시 홍콩.
2: 다시 홍콩.
0: 다시 홍콩이만.
2: 다시 홍콩.
1: 에서 6달러.
3: 반디.
1: 누소금?
0: 누소금?
3: 왜?
0: 다시 번호 마카라이워 디 안타 한 그릇 봐도 안타 한땀 뜬난도 자고래나 트레펜나
4: 마셰
0: 와 아멘 끝마 아멘 보아타텐 코타텐 토와리나스 로마하 벨프 앤두 워드 앤두
1: 하라
4: 하기 하기
0: 나 하즈 하즈 기타르카 하즈 앤딜 카드레프모 살라힐쿰 마지꽈쿰 사미쿰 아라트쿰 케르쿰 타하츠쿰 테레릴쿰 트루꾸수